사랑으로수놓아진별내우주의넌다른세상을만들어주는 girl 너는내별이자나의호주니까지금이시련도결국엔잠시니까